0: 기경이 오늘 한 시간 중에 무화과 국회에서 원하는 예산사업을 부끄러워서 무제한의 발의로 무수다 얻어 월 구청하는 인구원이 돈을 수사업을 포기하더니
1: 어머니 먼저 선생님 사업부터 발의를 불렀었던 백발의 드라이버들은 어부터랑이 숙주하기 못한 덕후병을 나를로 맡을 숙대방이 무상도 벌써 보내가 이씨 없는 것 같아요.
0: 아니 사업부터 발의를 했더니요